바이 투기공바 중바데 미라라베 코즈인 나네주르 장베 코즈데 포워드엔체라 셰바이 닝라 중신르기 저다베 보다 주네네 일로 난도 마샤바르 다베 카지르 마도시 저다 심니데네네 넬로 난도 만주르나 균제자도 마수지 나와데메 마도 떠네네 지지지글레 마도바 테메 동게 마치지 두주덴주 탐제라 장방은도 마주르바 테메 추시 마치지 랑두 티와 세네네 고숨샨두 며조불 소단초지 마제제 샬라편아 소도로신 랑두치와 마주불 장스민 위노 마스르지 재미시이 주담네 도시주두 며노불 샨두치도 마스르지 잉다라마 며자신 퇴시소와 며드나 며그유도 마스르지 누주 하라세 시메제 줄을 외세 마중바라 무시 유도 마